될것 같고요. 뭐 사진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아리랑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샌딩보드에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 하트어택 아리랑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세요. 네. 특별히 저희 PD님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보내셔도 읽어드릴게요. 특별 대우 그 정도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Onion, best of luck to you. And because now you're no longer a team of us, but you're a listener, send us messages and let us know what you're up to. Send it through our send message board or our email, heartattackarirang@gmail.com. Or because you are one of our members, you can just message it to our staff and we will still read it. We're going to end off today's Staffify with the two songs that Onion brought in. Thank you so much, Onion, for your hard work. This is Artist by Soya and Save Me by Extraordinary Heroes. I'll see you in hour tw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Yeah. 복잡해 귀찮아 생각 없이 탄산수 따라서 비타민을 씹고 멀리 멀리 또 멀리 가는 꿈 꿇어 잠들래 부 새벽 시간에 왜 켜진 불이 많아 저 사람들은 잠도 없는

함덕서 16살의 대일완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만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낫돛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내용 멸왕 삐죽삐죽 하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 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나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진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구배 달린 건 다 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도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이 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 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글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훌군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

0: 네, 고내리에 살고 있고 이동원입니다. 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놀부입니다, 놀부. 저 어르신님들 얘기지만 우리 자랄 때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만원 걸렸어요, 이것저것. 뭐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못했고요. 초등학교 나와서 뭐 중학교는 저기 재건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야간 했습니다. 그때 뭐 그때 대문자 소문자 뭐 북이 이 정도 조금 뺐고 서당이라고 해가지고 한문 공부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한 16살쯤 해가지고 어디 외부에 모슬프 쪽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발 했어요. 뭐 양복점에도 다녔고 목수일도 해봤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발 배워가지고 거기서 뭐 서귀포 쪽막 그쪽 몇년 하다가 23살쯤 결혼해서 들어왔습니다. 고향이니까.
1: When we met Samchun Idongwon in Koneri village, he told me that these days he spends his time taking it easy. But his younger years were filled with all kinds of work. His family struggled financially, so he could not stay in school for long. During the day, he looked for ways to make a living. At night, he attended a middle school evening program, learning the English alphabet and studying Chinese characters at a village school. Around the age of 16, he left home and went to Busupo village. He worked at a tailor shop, tried carpentry, and learned whatever skills he could. Like many young people of his generation, he had to learn a trade before he could think about further education. After trying and trying different jobs, he eventually became a barber. He worked in the Seogwipo area for several years, then married at the age of 23 and returned to Koneri village, his hometown. Back in the village where he was born, he began a long life as both a barber and a member of the community.
0: 우리 집은 여기 있고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안내집이거나 일을 갔다 왔다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어찌저찌 그렇게 했죠 뭐.
2: 아, 이발 일을 같이 하셨다.
0: 아니, 저 집사람은 뭐 다른 뭐 그때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뭐그 중학교도 월사금이라기보다 수험료를 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돈이 어디 날 때겠습니까? 아까 저 어르신님들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촌에는 뭐 고구마, 보리, 조, 콩 수익 날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농 반언데. 어르신님들은 저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저 우뚜리 가가지고 쌀하고 바가다 놓고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했죠. 기술 거의 우리 친구들은 거의 부잣집 아들 딸 아니면 기술 배우러 다 나갔어요.
1: While learning his trade in Mosulpo village, Samchun Dongwon met the woman who would become his wife. There were no mobile phones back then, and expressing your feelings was not as easy as it is today. People met while working, passed each other on family roads, and slowly got to know one another. In the end, he brought his wife from Mospo village back to Koneri village. But life for young people in those days was not always romantic. Even attending middle school required tuition, and many families could not afford it. Most households survived on sweet potatoes, barley, millet, and beans. Families fished, farmed, and made do with whatever they could produce themselves. Because of that, many children learned a trade before they could continue their education. Those from wealthier families stayed in school, while others left their home to learn skills at tailor shops, carpentry workshops, or barber shops. Samchun, one of those young people. It was a time when making a living came before everything else.
0: 뭐 구슬치기도 그뭐 다마라고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뭐 뭐라 고기 쏘래도 막 바다에 다녔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는 학교를 못 하니까 바다에서 거의 살았죠. 저또 우리 그 집이 바닷가니까 저는 어릴 때그 바닷가에서 잠도 자고 막 했어요. 만화책 빌려다가 보고. 아, 그랬어요. 라디오 들고 가서 들어오고 그런 거였어요. 뭐 소설책도 빌려다 보고. 저기 우리 동네 어르신님 무협지라고 해가지고 그 삼촌이 무협지를 시에 가가지고 뭐 보따리로 서성빈 삼촌 빌어오면은 반한 거 가서 다 그 집에 가서 그 반한 거 빌어다가 보고 그랬어요.
1: Even though life was difficult, Samchun Dongwon remembers those days warmly. For children in Koneri Village, the sea was their playground. They played marbles, spawn tops, and spent hours in the water. Because his home was right by the shore, he practically grew up on the beach. Sometimes he even fell asleep there after a long day of playing.